0: 请卡里塔队，阿姐，请卡里塔队，阿姐，请卡里塔队，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姐，我阿 你在侮辱，你在侮辱我们帝国军人。
1: 是，
2: 我知道，阿泰。
1: 你们也知道侮辱吧？啊，开枪打死我，向你们上级汇报，你们受到了侮辱。士可杀，不可辱。
2: 落ち着け。
1: 你们不配上我。